0: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쿠린 부족의 우준주리 워룽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2일 화요일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멜번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프로듀서 김하늘입니다. 마트에 가거나 주유를 할 때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은 기분, 요즘 많이들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근로자분들에게 조금 기분 좋은 소식도 하나 있는데요. 바로 7월부터 호주의 최저시급이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달부터 최저시급이 4.75% 인상돼 시간당 26달러 44센트, 주당 1,004달러 90센트를 받게 됩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분들에겐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에겐 조금은 부담스러운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 호주 산업계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어지는 뉴스 시간을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시간입니다. 오늘도 SBS 한국어 프로그램은 다양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데일리 오버뷰 첫 번째 순서 익스플레이너를 통해 기름값은 내렸는데 왜 가계와 기업 부담은 여전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에선 호주에서 햇을 받은 한인 셰프, 미카체 셰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에선 경찰서 문턱을 낮춘 다문화 서비스 데스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6월 2일 화요일 한국어 프로그램, 앞으로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즐겁고 편안한 오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10분 뉴스로 시작합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입니다.
1: 2026년 6월 2일 화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자유당 연립이 세제 개편 법안에서 특정 자산의 양도소득세 할인 적용 여부를 재무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두고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호주 상위 20명이 자산의 최빈곤층 300만 가구 전체보다 더 많은 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한 기상현상이 의료지역사회서비스 최전선 인력의 건강과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국에서는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전국의 격전지를 중심으로 막판 총력 유세에 나서며 치열한 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이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0: 첫 소식입니다. 호주에서 약 300만 명의 근로자들이 4.75%의 임금 인상을 받게 됩니다. 공정근로위원회는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24달러 95센트에서 26달러 44센트로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다음 달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노조는 그동안 6% 인상을 요구해왔고 호주 상공인연합은 3.5% 인상을 요청해왔습니다. 공정근로위원회의 애덤 해처 위원장은 이번 결정의 목적이 임금 격차, 특히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일부 기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주의 최저임금 노동자 상당수가 여성이며 파트타임과 비정규직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1: We have concluded, regrettably, that it would not be practicable or responsible in the current uncertain circumstances.
0: 해저 위원장은 현재의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현대 산업별 최저임금에 의존하는 근로자들에게 실질 임금 격차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만큼의 인상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책임 있는 결정도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최소한 근로자들이 2025년 7월 1일 당시보다는 실질적으로 더 나빠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유당 연립이 노동당 정부의 세제 개편 법안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특정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할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재무장관에 부여된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주 하원에 제출됐으며 현재 상원 조사를 통해 검토 중이고 이달 22일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초안에 따르면 재무장관은 어떤 자산이 양도소득세 할인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소득 지원이 최소 양도소득세 기준에서 제외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동산이 신축주택으로 분류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국민당 케빈 호건 의원은 이번 개혁안과 해당 재량권 조항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2: How do we define a new property? How do we define who's exempt from different, you know, capital gains tax exemptions?
0: 호건 의원은 신축주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대상이 다양한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될 것인지 어떻게 정의하려는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재량권이 너무 많고 이는 재무장관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이미 많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는 현 재무장관에게 더 이상 많은 권한을 주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시드니와 멜번의 집값 하락이 지난 30년간 이어져온 호주 주택 호황기의 종료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분석업체 코탈리티에 따르면 지난 5월 주택가격은 시드니에서 0.9%, 멜번에서 0.8% 하락했습니다. AM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셰인 올리버 경제학자는 높은 금리와 주택 구매력 저하, 정부의 부동산 세제 혜택 축소, 그리고 정치권의 이민 감소 기조 등이 집값 상승세를 둔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서 집값을 떠받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0: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세입자들의 사정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임대주택 공시률은 1.5%에 불과한 수준으로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임대료 상승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의료 및 지역사회 서비스 분야 최전선 근로자들이 극한 기상현상에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직군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극한 기상 영향 보고서는 호주 전역의 유나이팅 케어 네트워크 소속의 최전선 근로자 8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폭염과 홍수, 산불 등 극한 기상 현상의 영향으로 질병과 부상 발생률이 증가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Extreme weather is impacting on the ability of our staff to deliver services safely. Two out of five workers told us.
0: Uniting New South Wales ACT의 엘리스 살로몬 이사는 극한 기상이 근로자들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조사에 참여한 근로자 5명 가운데 2명은 극한 기상 때문에 업무를 다른 방식으로 수행해야 했거나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이는 근로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무장정파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이 남부 베이루트 공격을 중단하는 대가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중재안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부분 휴전 소식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가장 먼저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군이 베이루트에 진입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역시 서로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헤즈볼라 소속 하산 파들랄라 의원은 레바논 위성방송 알마나르 TV와의 인터뷰에서 헤즈볼라가 레바논 전역을 대상으로 완전한 휴전을 지지하지만 그에 앞서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 협상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베이루트에 대한 공격 확대를 경고하면서 협상은 더욱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보다 포괄적인 합의가 며칠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고국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총력 유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강원과 경기, 서울 청계광장 등 격전지를 돌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0: Stay connected through the unexpected with Invincible Wi-Fi from Spectrum. Invincible Wi-Fi keeps your home running with fast, fiber-powered internet and automatic 5G and 8-hour battery backup, making sure you stay on track, working, streaming, connected to friends and family, no matter what. Be invincible. Invincible Wi-Fi from Spectrum. Visit InvincibleWiFi.com to learn more. Restrictions apply. Services not available in all areas.
1: 통계청에 따르면 이번 인구 2,800만 명 돌파 시점은 오늘 오전 6시이며 현재 호주의 인구는 약 1분 15초마다 한 명씩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인구 증가는 연방정부가 이민 정책을 강화해 순이민 규모를 줄이는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2024-25 회계연도 기준 호주의 순해외 이민은 30만 6천 명으로 전년도 42만 9천 명보다 감소했습니다. 현재 인구 증가율을 고려하면 호주의 인구는 2028년경 2,900만 명에 도달하고 2031년에는 3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옥스팜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호주에서 가장 부유한 상위 20명의 자산이 최빈곤층 300만 가구 전체보다 더 많은 부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빈곤 퇴치 단체인 옥스팜은 2026년 호주 파이낸셜 리뷰 부자 명단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확인된 호주 억만장자는 총 178명이며 이들의 총 자산은 6,86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옥스팜은 호주 억만장자들의 연간 자산 증가액으로 300만 가구의 1년치 식료품비를 충당하고 100만 명의 호주인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가구의 1년치 전기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호주 최대 규모의 원주민 지식인 지도자와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AIATCS 정상회의가 골드코스트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원주민 공동체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모든 참가 티켓이 매진됐습니다. 서호주 칼굴리에 있는 광업 석유 탐사부 산하의 원주민 역량 강화 부서에서 근무하는 나키샤 스미스 씨는 이번 행사를 통해 네트워크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스미스 씨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어 기대된다면서 이번에 처음 참가하는 행사라 더욱 설레고 서호주 칼굴리에서 정말 먼 길을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71센트에 한국 원화로는 1086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의 주요 도시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0: 시드니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13도에서 낮 기온 20도. 멜번 흐리고 오전에 비 소식 있습니다. 오전 9도, 낮 기온 13도. 브리즈번 화창하겠습니다. 14도에서 24도. 퍼스 대체로 맑겠고 15도에서 18도. 애들레이드 12도에서 15도로 오후에 비 오겠습니다. 캔버라 오전 6도, 낮 기온 9도로 대체로 맑겠고 호바트 오전에 비 오겠고 10도에서 14도. 다윈 화창하겠습니다. 22도에서 낮 최고 31도. 고국 서울은 내일 차차 흐려지겠고 21도에서 32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6월 1일 화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홍태경입니다.
1: Stay connected through the unexpected with Invincible Wi-Fi from Spectrum. Invincible Wi-Fi keeps your home running with fast, fiber-powered internet and automatic 5G and 8-hour battery backup, making sure you stay on track, working, streaming, connected to friends and family, no matter what. Be invincible. Invincible Wi-Fi from Spectrum. Visit InvincibleWi-Fi.com to learn more. Restrictions apply. Services not available in all areas.
2: Why do people want to be at work? To feel heard, appreciated, part of something, and to know there's a career path for everyone. Inclusive workplaces are linked to increased innovation, productivity, and employee satisfaction. Make your organization a place where people want to be. For inclusion and diversity training,

0: training, visit inclusion-program.com.au.
1: SBS 한국어 프로그램. 호주에서 한국어로 만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매체입니다. 정확한 뉴스와 꼭 필요한 정보, 한인 사회의 이야기까지 호주 이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국어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웹사이트 sbs.com.au/korea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만나보세요.
2: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의 뉴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데일리 오버뷰로 이어가겠는데요.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듣고 갑니다.

0: Wait, hold up, stop.
1: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2: 호주와 한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데일리 오버뷰로 이어집니다. 문화,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익스플레이너와 호주 아닌 헷 셰프 특집, 인터뷰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 익스플레이너 전해드립니다. 호주 경제에 잠시 숨통이 트인 것처럼 보이는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기름값은 떨어졌고 물가 상승률도 낮아지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줄어드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실제 가계와 기업의 체감 상황은 아직 가볍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지갑을 더 닫고 있고 기업들은 연료비 상승분을 가격에 바로 반영하지 못한 채

부담을 떠안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표값까지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익스플레이너를 통해 알아봅니다. 익스플레이너. 연료 가격이 떨어지면서 호주의 물가 상승률도 다소 낮아졌습니다. 4월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4.6%에서 4.2%로 내려갔습니다. 자동차 연료 가격이 3월에는 32.8% 급등했지만 4월에는 7%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연방정부가 유류세를 일시적으로 절반으로 낮추면서 휘발유와 디젤 가격이 리터당 26.3센트 내려간 것도 작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 걱정도 줄어든 걸까요? 일단 시장에선 호주 중앙은행 RBA가 다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호주 중앙은행이 중요하게 보는 절사 평균 물가 상승률은 3.4%로 오히려 소폭 올랐습니다. 즉 전체 물가는 내려왔지만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기저 물가 압력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괜찮을까요? 호주 통계청이 1,90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72%가 연료 가격과 공급 문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넘긴 기업은 많지 않았습니다. 48%는 오른 연료비를 자체적으로 흡수했다고 답했고 가격을 올린 기업은 11%, 유류 할증료나 추가 요금을 도입한 기업은 6%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느냐입니다. 기업 단체들은 중동전쟁과 그 여파가 길어질 경우 기업들이 계속 비용을 떠안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금은 가격 인상을 미루고 있지만 부담이 장기화되면 소비자 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가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4월 가계 지출은 1.1% 감소했습니다. 이는 거의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가장 크게 줄어든 분야로는 교통 지출로 4.7% 감소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기름값이 내려간 영향이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줄어든 것은 교통비만이 아니었습니다. 의류와 신발 지출도 2.2% 감소했고 다른 선택 소비 항목들도 줄었습니다. 꼭 필요한 지출이 아닌 부분부터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식료품 지출도 1.3% 줄었습니다. 호주 통계청은 3월 중동전쟁 발발 이후 일부 가구가 예방적 비축 구매를 했고 4월에는 지출이 다시 정상 수준으로 돌아온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소비자들이 슈퍼마켓에서 자체 브랜드나 더 저렴한 제품을 찾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 중 오르는 항목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표값입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ACCC는 호주포스트가 일반 우표 가격을 8.8% 올리는 방안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우표 가격은 1달러 85센트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과거 70센트였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겐 꽤 큰 변화입니다. 호주포스트는 우편 물량 감소와 편지 사업 부문의 손실 증가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다만 컨세션 우표와 시즌 인사 카드용 우표 가격은 각각 60센트와 65센트로 유지됩니다. 결국 이번 지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름값 하락은 물가와 금리 전망에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0: 하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비용 부담을 안고 있고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물가가 조금 내려왔다고 해서 생활비 압박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호주 경제는 한숨 돌렸지만 아직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1: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지속적으로 오르는 물가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소식이 조금의 부담을 내려놓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2: SBS is Australia's most trusted multilingual broadcaster. Our listeners are loyal, highly engaged, and have supported countless local businesses. We offer advertising packages for businesses of all sizes. Our experienced sales team will guide you through the process of owning a great campaign. Bring your own ad or have our production team make you something in one of our 68 languages. Start the conversation with your new audience today. Email sales@sbs.com.au.
3: Starting a new life in Australia isn't easy.
4: A lot of companies have rejected me.
5: Sometimes I feel like, oh, I'm gonna quit, I give up.
3: Work in Progress is a podcast to help skilled migrants rebuild their careers in a new country. You'll hear inspiring real-life stories, expert advice, and valuable tips to help you find a job and advance your career. Work in Progress. Listen now wherever you get your podcasts.
6: sbs.com.au/korean을 여러분의 온라인 보금자리로 만들어보세요. 최신 뉴스와 시사, 엔터테인먼트 소식을 sbs.com.au/korean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대화를 이어가보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를 like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SBS Korean on Facebook.
0: 6월 2일 화요일 SBS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선 호주에서 햇을 받은 한인 셰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영어도 요리 경험도 없던 청년이 아무 계획 없이 호주에 왔고 식당 설거지 일을 시작으로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멜번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식을 풀어내며 굿 푸드 가이드 원햇 셰프로 자리 잡았습니다. 호주 아닌 햇 셰프 특집, 오늘은 한식 다이닝 레스토랑 도주를 운영하는 미카체 셰프를 만나봅니다. 박성일 프로듀서입니다.
7: 멜번의 한 주방.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 분주한 시간이지만 미카체 셰프는 재료를 하나하나 직접 살핍니다. 지금은 호주 미식계가 주목하는 한인 셰프지만 그의 시작은 설거지였습니다. 영어도 또 요리 경험도 없었던 청년, 아무 계획 없이 호주에 왔던 그는 어떻게 멜번의 햇 셰프가 됐을까요? 오늘은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도주를 운영하는 미카체 셰프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8: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멜버른에서 도주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미카체라고 합니다. 네, 저는 2013년도에 호주 와서 그때부터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리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게 됐는데, 많은 레스토랑에서도 일하고 햇 받은 레스토랑에서 일했는데 도주를 열어서 1년 반 지났을 때 그때 처음 원햇을 받아서 그래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 군대에서 병장 때 우연히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며 제대 후에는 어딘가로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미카 셰프. 막연한 생각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8: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도시도 생각을 약간 안 했던 상태였고, 그래서 그때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멜번이 나와서 그냥 멜번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그냥 정말 아무런 생각, 아무런 계획 없이 빈손으로 정말 후련하게 호주에 왔던 것 같아요.
7: 그렇게 호주에 온 미카체. 영어도 문화도 모든 것이 낯설던 시절, 그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8: 그때 제가 설거지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0: 네, 그때 좋게 봐주셔서 한 6개월 정도 일했을 때 갑자기 셰프 한 분이 저한테 사이즈가 큰 화이트 셰프 재킷을 가지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요리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근데 저는 그때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정말 요 직업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관심도 없었고 해본 적도 없었고 심지어 집에서 그때 살 때도 할수 있는 게 라면밖에 없었거든요.
1: 요리를 해본 적도 없었던 청년은 그렇게 우연히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요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와 재료, 또 계절과 사람을 이해해야 하는 세계였고, 미카 셰프는 그 안에서 자신만의 재능과 방향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0: 모든 게다 배울 게 너무 많으니까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좀 즐거움을 찾고 거기서 또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 숨어있던 재능 이런 걸 찾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호주 온 이유가 물론 뭐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하려다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뭐에 관심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정말 모든 게 약간 다 불확실할 때 정말 호주 와서 정말 우연하게 찾은 계기가 요리인 것 같아요.
1: 미카 셰프의 요리를 바꾼 결정적인 경험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태즈메니아에서 시작됐습니다.
0: 근데 때마침 그 호주 타즈메이니아에서 그런 일 기회가 있어가지고 한번 인터뷰하러 가봤다가 제가 멜번에 좀 처음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약간 다른 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타즈메니아는 약간 저한테 약간 미지의 세계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그때 큰 결심을 하고 타즈메니아로 갔죠.
1: 그곳에서 그는 농장의 식재료를 직접 가져다 쓰는 farm to table 철학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0: 되게 큰 레스토랑이었는데 그 오퍼레이션을 하는 걸 보니까 거기는 정말 한90% 이상을 정말 직접 야채는 농장에서 직접 받고 해산물은 어부한테 받고 소는 소를 키우는 곳에서 받고 돼지는 돼지를 키우는 곳에서 받고 근데 그게 이렇게 말로는 쉽지만 정말 거의 불가능하게 가깝다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음식에 그렇게 어프로치하는 그런 걸 배우고 그렇게 정말 그거를 실제로 레스토랑에서 적용해서 쓰는 것도 보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약간 정말 눈이 띄었던 것 같아요.
1: 태즈메니아가 너무 좋아 그곳에서 정착까지 고민했던 그는 결국 다시 멜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하나, 멜번에서 자신만의 모던 한식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멜번으로 돌아온 미카 셰프는 2023년 말 한식 파인다이닝 도주의 문을 열었습니다. 태즈메니아에서 배운 farm to table 철학은 도주의 음식 철학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0: farm to table 정말 그런 식자재 재료들 그리고 계절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제철에 나는 걸 써야지 우리 몸에도 좋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이해가 된단 말이죠.
1: 계절에 맞는 재료를 사용하고 가능한 한 로컬 식재료로 한국의 맛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카 셰프가 생각하는 멜번에서 만드는 한식입니다.
0: 그게 많은 한식 셰프님들이 한식 레스토랑을 열었을 때 대부분 한식의 베이스를 가지고 양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호주에서 트레이닝 받았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맛 경험들이 다제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양식에서 한식을 다시 표현하는 느낌? 그래서 도주 음식을 보시면 저 봤을 때는 전혀 한식이 아닌데 근데 정말 한 컴포넌트 다 뜯어봤을 때는 정말 그 한국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그리고 또 맛의 조화 이런 것들을 한국 되게 좀 색다르게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도주의 메뉴에는 된장과 고추장, 한국의 장류와 함께 호주의 네이티브 재료가 자연스럽게 공존합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만드는 음식이 한국 음식이면서 동시에 멜번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0: 호주 네이티브 인그리디언트를 제가 많이 접목을 시키고 있거든요. 한식과 같이. 그래서 저희 조합들 보시면 한 메뉴에 한국적인 컴포넌트 그리고 로컬 컴포넌트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안 네이티브가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왜냐면 저는 지금 멜번에서 요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 최대한 호주식으로 풀어내는 요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작은 레스토랑이긴 하지만 저는 되게 아이덴티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 가서도 카피 페이스가 아닌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잘 돼서 다른 곳에 도주를 다른 곳에 한다? 그러면 그곳에 맞게 요리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되고 싶습니다.

0: 그리고 도주는 굿푸드 가이드의 원넷 레스토랑에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첫 해부터 성공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1: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첫 해에 너무 받고 싶었어요. 뭐 지금 돌이켜보면 많이 미숙한 점도 있었겠지만 제가 햇을 위해서 요리를 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놓쳤나 봐요. 정말 너무 햇을 위해서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근데 두 번째는 정말 저는 전혀 기대 안 하고 정말 하루하루 그냥 오퍼레이션 그냥 데이투데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냥 너무 바빠서 그냥 정말 하루하루 그냥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기대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햇 받았을 때는 아 좀 근데 어떻게 보면 셰프 모든 셰프들의 꿈이 아닐까 호주에 있는 셰프들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아 그날 하루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제 호주 그날 지난 13년간의 호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0: 그리고 미카 셰프는 햇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일관성이라고 강조합니다.
1: 음식, 서비스, 인테리어 그리고 뭐 드링크 리스트 이런 것도 다 정말 중요하고 뭐 하나 손 안 가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햇에 가장 중요한 게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컨시스턴시 그러니까 하루 좋았다가 하루 나빴다 하면 그게 좋은 레스토랑과 안 좋은 레스토랑의 그 약간 갈림길이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첫 해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게 식당 문을 열면 그 하루 이틀 정도 비는 공간들이 있어요. 좀 약한 팀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아 굿푸드가 돼서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 레스토랑 평가하러. 그런 비는 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날들에 꼭 왔겠죠. 모르게. 근데 또 그것도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손님들이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좋았지만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되게 보통의 날이 있었겠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월화수목금토 그냥 항상 스테이블하게 똑같이 그런 퀄리티가 나오는 게 그만큼의 시간이 팀을 그렇게 빌드업하는 시간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컨시스턴스가 가장 키라고 생각합니다.
0: 미카 셰프는 지금 호주에서 한식이 새로운 단계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변화의 시작점 어딘가에 서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1: 이제 메뉴를 다 한국어로 바꿨거든요. 정말 된장, 고추장.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처음에는 저희가 설명을 해도 모르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오시고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째 오면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미소 말하듯이 된장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말한 거 보면 정말 저는 그게 약간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에서 가장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고 제가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시작함으로써 이제 더 좋은 한식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겠죠. 그러면 또 그런 분들이 했을 때 좀 더 이 호주 사회에서 더 쉽게 더 친근감 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이제 기초 베이스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약간 그런 단계고 제가 한 5년 10년 뒤면 한식도 여기서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설거지로 시작한 한 청년의 요리는 이제 멜번 미식계 한가운데 도달했습니다. 미카치 셰프는 여전히 더 좋은 요리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요리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1: 하루하루 너무 즐기고 있어요. 요리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 사람들 보는 것도 행복하고 그래서 저한테 정말 보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2: 이 프로그램은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3: 네, 호주의 미쉐린 가이드, 굿푸드 가이드에서 햇을 획득한 한인 셰프 이야기. 영어도 요리 경험도 없던 청년이 호주에 와 햇을 받는 셰프까지 성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에픽하이의 연애 소설 듣고 인터뷰로 이어갑니다.
4: 우리한테 자석 같았다는 걸 한쪽만 등을 돌리면

0: Why do people want to be at work? To feel heard, appreciated, part of something, and to know there's a career path for everyone. Inclusive workplaces are linked to increased innovation, productivity, and employee satisfaction. Make your organization a place where people want to be. For inclusion and diversity training, visit inclusion-program.com.au.
1: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놀라운 얘기들을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sbs.com.au/korean을 방문하시거나 SBS 오디오 앱을 지금 다운받으십시오. 오늘 SBS 오디오 앱을 다운받으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들어보세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지금 무료로 다운받으십시오.
2: 데일리 오버뷰 마지막 순서 인터뷰 들어봅니다. 호주에서 생활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서비스 신청 방법이 막막할 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 혹은 언어 장벽 때문에 도움 요청 자체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한인 사회에서도 이런 건 어디에 물어봐야 하지 고민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이런 다문화 커뮤니티 주민들을 위해 최근 컴벌랜드 카운슬과 5번 경찰서가 함께 운영을 시작한 다문화 서비스 데스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홍태경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3: 시드니 5번역 인근에 위치한 5번 경찰서 타운홀 건물 입구에는 다문화 서비스 데스크, 멀티컬처럴 서비스 데스크라는 표지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컴벌랜드 카운슬과 5번 경찰서가 협력해 지난해 12월 새롭게 시작한 다문화 서비스 데스크는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들이 호주의 복잡한 시스템을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에 주목했습니다. 로버트 토인튼 5번 경찰서장은 다문화 서비스 데스크를 만든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4: The main reason we initiated the establishment of the Multicultural Services Desk in collaboration with Cumberland Council was to fill a gap with people from the called community or from the non-English speaking background.
5: 컴벌랜드 카운슬과 협력해 다문화 서비스 데스크를 설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호주의 새로운 이민자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입니다. 호주에는 매우 복잡한 절차와 또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호주에 처음 온 사람이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에게는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에 접근하는 것이 때때로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희 5번 경찰서가 파악한 점 중 하나는 사람들이 한 곳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져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서 적절한 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3: 이민자들은 특히 삶에서 각기 다른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문화 서비스 데스크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20개 이상의 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점입니다. 토인튼 5번 경찰서장은 호주의 시스템이 상당히 복잡해서 특히 주택 관련 지원이나 메디케어 등을 이용할 때 그 시스템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0: Really, the multicultural services desk has been successful.
1: 다문화 서비스 데스크가 성공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다양한 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미처 알지 못하거나 연계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라도 필요한 정보를 찾아 적절한 서비스로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 방식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 그렇다면 한인 커뮤니티도 이 서비스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토인튼 서장은 물론 한인 커뮤니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0: I think the Korean community will definitely benefit from this service.
1: 한국인 커뮤니티도 이 서비스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서비스 데스크에는 한국인 커뮤니티 구성원과 한국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정말 좋아하고 지지하는 이유는 바로 이 프로그램이 한인 커뮤니티와 저희 5번 경찰을 연결해주기 때문입니다. 경찰 업무에는 때때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포함할 수 있는데요. 범죄 피해 경험과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범죄 신고율이 낮은 문제를 개선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범죄 피해자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토인튼 서장의 설명처럼 이 다문화 서비스 데스크는 단순히 범죄 신고 창구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연결해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영어 때문에 상담 자체를 망설이는 한인들에게도 보다 편안한 접근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매달 첫째 주 금요일 다문화 서비스 데스크에서 한국어 상담을 맡고 있는 복지 서비스 단체 얼롱 사이러스의 김혜지 서비스 매니저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실제로 5번 경찰서에는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는 리드컴 일부를 포함해서 5번 주변 지역의 다문화 커뮤니티를 담당하는 다문화 커뮤니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문화 서비스 데스크 설치 많은 이민자들에게 참 반가운 소식일 것 같거든요. 다문화 서비스 데스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3: 네, 다문화 서비스 데스크에서는 직접적으로 경찰과의 접촉을 불편하게 생각하시거나 두려움이 좀 있는 분들이 첫 번째로 경찰이 아닌 저희와 같이 가볍게 상담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불안학 범죄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이민 초기 시점에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좀 잘 놓치고 계신 분들이 있으셔서 그런 거 관련된 또 이제 비영리 단체 등을 저희가 또 이렇게 연결해 드릴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2: 네. 한인들의 경우에는요, 사실 경찰서를 방문하기가 어떤 일이 생겨도 좀 쉽사리 다가서지 못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에게 이런 다문화 서비스 데스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많은 그 커뮤니티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주로 있나요?
3: 보통은 이제 가정 불화로 긴급하게 이제 그런 지내시던 곳에서 갑자기 다른 긴급하게 숙소가 필요하신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어디로 이렇게 연락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런 서비스 데스크로 오시면은 관련된 정보를 이제 바로 이제 드릴 수가 있고 관련된 단체에 또 바로 연결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2: 네.
3: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가정 불화로 인해서 이제 NDI에서 관련된 또 분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2: 네.
3: 이제 그런 분들이 종종 이제 NDIS 가입 조건이 만 65세 미만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나이가 약간 이렇게 64세 한 요 정도 되시는 분들이 NDIS 신청이 불가능해지니까 최대한 빨리 등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2: 네, 다른 정부 서비스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약간 채우지 못하신 분들이 그런 경우에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 그런 서비스 관련 문제도 가서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3: 네. 그래서 네. 뭐 NDIS에 이제 등록이 안 되시면 에이지케어로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또 저희 단체 말고도 다른 에이지 관련해서

0: 하시는 단체들이 또 계시거든요. 다른 날에.
1: 네.
0: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소개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2: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 적합한 곳으로 연결해 주시는 그런 중간 역할까지도
0: 네.
2: 해 주시는 거군요. 근데 그렇다면 이 호주에 살기 때문에 사실 언어 문제가 또 하나의 장벽이 될 수 있거든요.
0: 네.
2: 특히 경찰서에 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도 이 언어 문제 때문에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0: 네, 다문화 데스크 이제 서비스 데스크에서는 매일 다른 언어가 가능하신 다양한 직종의 직원들이 매일 상주하고 있거든요.
2: 네.
0: 그래서 필요한 언어가 있는 날에 오셔서 편안하게 이제 그 자신의 모국어로 간단한 상담을 먼저 하시고 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다문화 서비스의 경찰관 분 중에 다문화 서비스를 관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2: 네.
0: 그래서 그분에게도 바로 이렇게 연계를 해드릴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지만 뭐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이제 TIS를 통해서 이제 더 자세하게 한국어로 이제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 네, 그 통역 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0: 네.
2: 혹시 지금까지 도움을 주신 사례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분이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0: 네, 이거는 한인분 사례는 아닌데 이제 지나가시던 한 젊은 한 20대 정도 돼 보이신 남자분이 네.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밖에는 이제 그런 팜플렛이랑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읽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가가서 같이 읽고 계시는 그 정보에 대해서 그냥 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뭐가 필요하시느냐 이제 그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캐주얼하게 이제 그냥 대화를 이제 이어나가면서 그분이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그런 멘탈적인 문제로 지금 약간 겪고 있는데 어떠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셨거든요.
2: 네.
0: 그래서 메디컬 센터 가셔서 GP에게서 이제 메디컬 플랜을 받으시면은 1년에 뭐 몇 번 정도 이렇게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
2: 네.
0: 또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비욘 블루라는 이제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2: 네.
0: 이제 거기에서 신청을 하셔서 전화 상담도 무료로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서비스를 추천해 드렸더니 너무 이렇게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런 정보에 대해서
2: 네.
0: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다가 이제 무료로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조금 도움이 되신 것 같아요.
2: 마음을 터놓고 말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었던 그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그런 서비스를 알려줌으로써 또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거네요.
0: 네.
3: 김혜지 서비스 매니저의 말처럼 누군가 먼저 다가와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한 정보를 연결해주는 작은 도움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드니 컴버랜드 카운슬의 5번 경찰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 서비스 데스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SBS 한국어 방송에선 다양한 소식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순서 익스플레이너를 통해 기름값은 내렸는데 왜 가계와 기업 부담은 여전한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선 호주에서 햇을 받은 한인 셰프, 미카체 셰프와의 인터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문화 서비스 데스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SBS 오디오 앱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후 4시에 SBS 3 라디오에서 생방송됩니다. 끝곡으로 다비치의 타임캡슐 들으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홍태경, 저는 김하늘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